0: 사단장 직속 뭘 하십니까?
1: 나 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.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.
2: 백설아님,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.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.
1: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?
2: 상호 불명입니다.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.
3: 선생님,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거지를 점령했습니다.
1: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.
3: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.
1: 그래 좋아, 이제 가도 되겠네. 니들 각자 속임대로 자리를 지켜.
3: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1: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.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.
3: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?
1: 야 이 병신아,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. 그리고 다리 부족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오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. 사전에서 부연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호에 따라.
3: 네 알겠습니다.
4: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，陈树民代理我指挥，梁晨。
5: 三班长，你说说，梁科长还有什么指示？他做什么去了呀？还有啊，科长为什么让我们撤回了？有什么计划？你都要说清楚了。
6: 老孟，你别着急，你慢慢说。科长打完信号弹就给我写了这张纸条，然后告诉我说，所有人员必须撤回营地，目的是为了让敌人放松警惕，这样的话他的下一步行动才有可能成功。科长说，前方咱们的进攻开始了，三排再把敌人弹药库一炸。
3: 敌人一定会急着往前方运送弹药，所以他就带着一班和工兵排长过江去了桥南的公路，准备劫持敌人运送炮弹还有炸药的汽车炸桥。哦，科长本来是不打算带着游击队的正队长去的，但是正队长说他有船可以渡江，地形熟悉，就带他走了。那科长对部队的行动有什么指示吗？
6: 科长说，失守党给的最后期限是今天早上9点，必须占掉玉江桥。科长他一定争取在8点之前完成这个任务。但是，万一在8点之前没有炸掉玉江桥，就让指导员用电台报告失职，然后率领全部人员重新夺取桥北高地，设法阻击南逃的敌人，不惜战斗到最后一个人，一定坚持到大部队赶到，消灭逃敌。还有其他的吗？没有了。
3: 不愧是老侦察兵，基本功都在，叙述得很清楚。你先休息去吧。
6: 是。
3: 哎，梁科长的指示和动向，到此为止，不要再和任何人提起，明白了吗？
6: 明白了，指导员，连长。

0: 대현님!
1: 아, 헤이!
0: 대현님!
1: 에이!
0: 타십시오.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
1: 아, 고맙지만 괜찮아. 몇 번만 더 가면 도착이야. 아, 근데 주선호 잘하네.
0: 아, 예전에 학교 다녀올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.
1: 뭐... 잘 배웠네.
0: Of course. 또 만나봅시다.
1: 또 보자고.
2: Bye bye.

0: 黎明，呀， 너네 어디로 가는 거야? 우리를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?
1: 죄송합니다. 저번에 가는 길인데 민총을 축하합니다. 보십시오.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.
0: 여기 자동차 정비 고수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.
1: 좁은 말씀이십니까? 가능하시겠습니까? 괜찮습니다.
0: 한번 해봐.
1: 에이! 왜 그랬습니까?
0: 아이, 됐어. 아이,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. 건드리지 마.
1: 네.
0: 잠깐만.
1: 감사합니다. 소리가 변하면 같이 갑시다.

0: 전 회장님, 추적을 촘파하십시오.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.
1: 씨발!
0: 전 대장님, 저희들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.
1: 상부에서 이 꼬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!
0: 예!
1: 씨발!
2: 어,

0: 문제가 심각해졌어.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.
1: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위대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.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위기에 처했다.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.
2: 참모장님, 일단 진정하십시오. 제가 알기로는 미군 병무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.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.
1: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?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.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.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파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.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청산하라고 말이야.

0: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. 게다가 이 정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. 놈들의 위치는 이쪽이다.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. 당장 출격해.
1: 예, 알겠습니다. 산 위로 추격한다! 빨리!

0: 계속이 부정당했을까?
1: 시장이니까 자네 그냥 놈들을 제압하고 또 한쪽으로 상군을 그리고 아직 그 새끼 가는 즉시 사살해.
2: 예, 알겠습니다. 일부대 쫓아.
0: 네, 따라와.